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남의 손에 치는 전화기. 너네서 태어난 척 웃음 짓지만 난 그조차도 받아주질 않아 모질게. 가슴은 아직 아니라 말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도리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백수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써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이네요. 아침 이른 아침이라 많이 주무시고 계시겠죠?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직도 부지런히.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첫 번째 아직 오싹한 연애 OST 박은빈 노래가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네요. 원래 주인공은 중반 지나서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노래까지 부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두 번째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니까 엉덩이 땀띠 차요. 따끔따끔합니다. 요새 그 광고 보니까 허리에 차는 선풍기 같은 거 있던데 그걸 거꾸로 차면 엉덩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안 되나?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그러다가 원숭이 엉덩이 되겠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꼬미나님이 누나를 웃겨주네요. 자, 신나는 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티아라의 러비더비,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도겸의 명장면, 송하의 바다가자, 재정의 위안아이, 비주의 썸머나잇 2026년 버전으로 준비해 달라고 해서 모두 준비했고요. 댄스곡 막 계속 올려놨고,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 러시라서 제가 잡고 있을 건데요. 사연 있을 때만 나와서 사연 전할게요. 저도 밥 먹고 막 할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원래 그 음악만 전하려고 했거든요. 신청곡만 전해드리고. 신랑이 친구들하고 계곡 갔어요. 좀 여유로울 것 같긴 합니다.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안녕히 가주세요, 여러분.